나기는 아쉬워. 겁을 먹고 도망간 임금님을 잡아다 방울 소리에 거쳤더니 한가운데 던져놓고 잔뜩 구겨진 종을 치며 혼이 빠지게 놓지 나가게 했음. 날같이 냅다 달린다 아이고 호소하다 몸을 물려나와 구경 우리들이 되도 구경하며 이리 저리로 돌린다. 소리 공걸로만 빠져나가니 인간은 우리까지 어디든 못 갈 데 있나.